0: 당장 예리죠.
1: 내가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가까운 건 감히 써버라이
0: 당장 예리죠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방은
2: 바다이 싹갈라와까
0: 당장 예리죠.
1: 바라서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광고각 바라서 베이비
0: 당장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
3: Choy! May burger ka mo ni Choy?
4: Ay, oo! Maguluto day!
3: Gaila ko, Choy, isa, Choy, ah!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 para mangin langhap sarap man ang bugas ang baba niya! Bad breath!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구글
4: 아라이 나 운톡 아까
5: 나 운톡 가 부디 가 빠나 운톡 나 아코 카시 힌디 파
4: 구글 구글
6: kapag may you and me there's more
7: the soundtrack of your heart
6: more sagabi
7: is on MOR more sagabi

0: 깜짝 예비촌.
1: 가로 살인사 파이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카 온가 가미츠 브라이
0: 깜짝 예비촌.
1: 마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망한 바가이 싹깔로와까
0: 깜짝 예비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.
2: 초이 마이만 옹가닥 나달이탄
3: anun mo na, day? Kadalika, dumasin naman.
2: Ang ako nabi nga best friend,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ng birthday. Hatagan ko siya. Tutal, parehas ba sila sang manog na sapat?
4: What you waiting for?
5: Umagang nakakagana?
6: Wake up!
4: Dito, sa All Hits Carrera.
6: Tara na!